0: 높고 막 앞에 승진 패스물하고 앞에 회사가 저가 다 같아. 마번 그 대리생 패스물도 없는 수완한 그 뒤에 앞으로만. 이나 한데 이 한밤 파찬 이 가슴 마침이 오디 너한테 세세는 정신 정말 좋지. 그냥 있으면. 아그 세포기 공개로 성매를 놓고 공간처럼 야만세 그 창나의 세포. 이렇게 누야도 남친 수고든지 참. 메시동이 오고.
1: 예.
0: 이노 공정관념은 전세의 몸이나 그리고 가문과 수주생충대 제3시입니다.
1: 아멘. 원제 우리가 특허나 바로가 불리해서 죽을 수 있도록
0: 방미게지 죽을 수 없으니 인간상지 소폭을 본진이 않고 지본에나 보고 페스트 중태시의 전사원의 통수비 우방 추원에나 도와치 이미 페라미야 마킹과 수모 메디는 시린 Epego Pomo, the walk was watching the party was so Pomo. I told me, didn't that come and sit beneath me? The hand of the bomb of Nagia come back in the room. Come over not to Niggers and Jay, who could touch a look of diamonds, Miss Wash, what diamond, diamond pink, was it to Lily Squire in a Quala Parat? I asked the same man for what the
1: monk
0: 아침 사이 품에 좀 가자 막 소스 좀 안 먹어라 그것도 못 봤어 왜 굴만 못 가는 게 봐야 뭐 야 시장은 조선 아 부가 시장은 조선 몰라라 언니 막 부자가 아니고 스피가 수상 수상 수상 나빠 산자고 워싱이 보내라 그거 보면 수박도나 와이카 크리 쿤바라 쿠바 크리 쿤바 피피가 부자 보내서 니치 수출된 또 아프고 이 체내 때도 보이는 거 보고 이 체내 그 수출진이 보니 가는 거
1: siyabonga gogo siqhayisa nabanye nje abantu-ke ukuthi ei abantu bayagama siyabona nje wakuzowabulala uzuthi kunegulusha lapha
0: esibeninegulusha lapha ngane yami leligulusha mhambe ngenyororasodan bethi mamoko especials nithi mile bathini nithi bangisawo-exla bathi bangishesa i-tb bathiangina
2: Major Prophet DK Smilla, Isahlulo Bisi, Gadangaza, Matawuzeni, Ilethulela, Ithus Enamandla, Elapha Izifo Eziningi, Ezimbelesela, Ukubalwa Kuyo, Ushukela, Isibindi, Izinso, IPP, HIV, Ngenomdlavuzo Besilisa, Nowesifazane, Iyagoma, Ungangenwa Izifo Yini Mkhuhlane, Inkulu Lento, Thatha Eyakho, Ayinamngozi, Kanti Kuyaphileka, Siyatholakala Kuwo Wonke Amahhovisi Kamprofethi, Nongoma. Tumelela, uma ukude, ngemininingwane, ungashiya ngezinombolo 079-6551-813 okanye 082-0981-282 kube umbuso wodwa.
3: Teman-teman balik, kamalam mupingi, enggak kahat dede, jika ni lega kiri, jadi engan itu three, insaat ni lagi nama nuam ubat kiri sekitar sugar nanani, unya rawonki, si sugar ni ubat kiri, insaat engan zingan, enggak introduce umavuturula kumina. Ngaqoma ngomavuthulula ngawusebenzisa ngawukhuthalela umavuthulula imfuthuswe ngomunye umama nje esikhonza nani ngawusebenzisa umavuthulula ngingakagqoma okwesifoko ngisagqome kathathu ngezwa ngobaba wami ngifonela ethi ucela ngimsendele ilocation yala esathuthela khona ney'ngane ngingakamsendeli location kushuthi wese hambe buze bangane imbamo mangibuye emsebenzini ngiyabona ngayi modifakile usebuyile babwezingane zami akaphindanga wahamba naye waqhubeka wasebenzisa umavuthulo lawabona ukuthi khona kuvongo abebendlise bona amenza ukuthi ashike uma wengane zakhe ezomthree. Ngiyawurecommenda kakhulu umavuthulula ngubonile wenza izimanga.